치크 치크 둑딱 치크 둑 치크 치크 둑딱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 둑 치크